책. 이런 감정들 이제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빈자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여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설렘 같은 걸 다시 꺼내세요. 잘 보내주고 다시 반갑게 꺼내면서 옷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가져보시죠.

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안탈 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은 낮엔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꽤 더워졌죠. 이젠 정말 트렌치코트나 두꺼운 자켓들은 정리해서 넣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괜히 옷을 개면서 이번 계절도 잘 입었다 하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도 가끔은 제자리를 찾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척 덮어뒀던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나 자책 같은 것들 가볍게 정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떡볶이 하면 하하이.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 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0: 1544-8802 BS한양 제일건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6: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6: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카티 프로 시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58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화초를 키우고 있어요. 겨울엔 추워서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에게 좋은 음악 많이 못 들려줬어요. 미안. 이제는 베란다로 가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 화초들이요? 진짜 음악 들으면 잘 자란대요. 겨울엔 조금 썰렁하고 이렇게지만 이제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빈센트 함께합니다.

빈센트 주시크로반의 노래였습니다. 4668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집 점심 메뉴는 순두부찌개입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를 넣으며 고추기름을 내는 손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순간 깨닫고는 피식 웃음이 지어집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제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리를 하시면 얼마나 더 음식이 맛있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고 낭만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의 그 참담함을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나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통제된 그 안전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허전했다. 그럴 때면 주변에 있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꿈을 위해 사표를 내거나 가진 돈을 다 털어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상처받을 게 뻔한 사랑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뜨거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내 미지근함이 초라해 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품었던 현실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아주 조금의 틈은 열어두려 한다. 내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거부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 보는 것. 평점도 안 보고 무작정 영화를 예매하고 난생 처음 듣는 주제의 강연장에 머뭇거리며 앉아보고 늘 먹던 커피 대신 생소한 차를 골라보는 일. 딱 그 정도의 변화면 충분하다. 내가 정해둔 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테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다만 그 그릇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가끔은 담아본 적 없는 낯선 것들을 담아보며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타고난 현실주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견딘다. 누군가는 불처럼 타오르며 살고 누군가는 물처럼 흐르며 산다. 나는 물에 가까운 사람이니 억지로 불이 되려 하지 않고 고요히

흐르되 고이지 않으려 할 뿐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서서 아주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일. 별을 딸 수는 없어도 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 아닐까?

아론 코플랜즈의 심플 기프트 보내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조성용의 책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단하게만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메말라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처럼 중요한 건 무작정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틈 하나 열어두는 일 아닐까 싶어요. 뭐 늘 마시던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골라보고 익숙한 생각 밖으로 잠시 걸어나가 보는 것처럼요. 꼭 별을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별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한 그 마음,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 아닐까 싶습니다. 자, 5441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혼자 생각합니다. 클래식 곡 몰라요. 그래서 하늘, 산, 바다, 물소리, 새소리 모든 것을 상상해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신데요. 클래식 곡을 뭐 안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가장 멋진 음악 감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441번님. 자, 이어진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슬픔 하면 굉장히 슬픈 실연의 상처처럼 느껴지는데 리베슬라이트라는 말은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살짝 쓸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슬픔이에요. 너무 슬프지는 않습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드, 사랑의 슬픔 보내드렸습니다. 바이올린 나이젤 케네디, 그리고 피아노는 존 르네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Remember Vienna 소품집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QL번호 397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하면 맑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이 곡에는 조금 다른 얼굴의 모차르트가 담겨 있습니다. 즉흥 연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구조 안에서 밝음과 어둠, 그리고 불안과 위로가 짧은 순간마다 교차하죠. 특히 D단조는 모차르트가 자신의 가장 깊고 내밀한 감정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던 조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환상곡, 판타지라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 독백을 조용히 따라가는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완벽하게 정리된 감정보다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순간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시적이고도 고독한 순간 가운데 하나.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D단조 켈번호 397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단조와 장조 뭐 작곡가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 있겠지만 모차르트는 확실히 장조를 훨씬 선호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의 아마 한 90%가 장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단조는 아주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단조를 쓸 때는 더없이 슬프고 아름답게 썼어요. 이 환상곡 D단조도 참 흔치 않은 모차르트의 단조곡입니다. 250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마음의 허기. 제가 요즘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걷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아침 산책 나가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마음의 허기. 그거는 음악으로 채워야죠. 음악 들으시면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을 더 많이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찾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의 허기였는지.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로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듣겠습니다.

존 러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피아솔라의 Oblivion, 망각 보내드릴게요. 아, 일 가르델린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 테마 밀리언 쇼.
3: 오늘 1부 끝곡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3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라 캄파넬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주연은 로얄 필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 곡 듣고 광고도 듣고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윤혜영 씨 조두남곡 선구자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6: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나르지오.

0: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 역시 맞다 나를 지어 맞다
2: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도리 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고 있지만 인사는 오랜만에 드리네요. 여전히 보이는 닉네임들에 혼자 반가워하고 있답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오랜만이신데 혹시 닉네임을 바꾸셨나요? 저는 박도리라는 닉네임은 좀 생소한데요. 닉네임을 바꿔서 들어오셨다면 원래 닉네임은 무엇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들리셨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오랜만에 오지 마시고 자주자주 와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플레더마우스 서곡, 박쥐 서곡 보내드립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바이안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라우스 2세의 박쥐 플레다마우스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의하는 바이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행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은 자유시간입니다. 햇빛에 빛나는 식물과 저만치 숲 풍경을 보며 차 한잔하는 이 시간이 어쩜 이렇게 안온할까요? 여유가 없어 못 듣던 라디오도 실컷 듣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이 벅찬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클래식을 잘 몰라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은은한, 때론 격렬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3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고 맞은 자유시간 어떤 느낌일까요? 안온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안온함에 우리 아름다운 당신이가 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음악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곡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팡틴의 노래 I Dreamed a Dream,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8579번님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요즘 한창 벼농사로 바쁠 시기인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살아서 바로 찾아뵙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마마 부모님도 이해는 하실 텐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셔도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래도 전달되실 테니까 통화하실 때 마음이라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그래도 나으실 거예요.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비단조 도시번호 75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 가운데 진노의 날 DS 1회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주연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C장조 황제 오프스 76의 3 가운데 2악장 포코아다지오 칸타빌레 알반벨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정원님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요. 글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딸이 아기를 출산해서 100일 지나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 딸이 사시는군요. 또 출산해서 손주도 보고 또 출산한 딸도 보고 하러 가신 것 같네요.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여유롭게 자라면은 바르고 착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손주 실컷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 또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이 가곡 꿈을 꾼 후에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0: 가브리엘 포레이 가곡 꿈을 꾼 후에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트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 유동 골뱅이.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9: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8: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0: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0: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4: 평택 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5: 단지야?

0: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독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구독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독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4: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5: 오늘 마지막 곡은 러시아의 미녀 스탠카라친으로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리유가 주연한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한 명이 세 명, 세 명은 아홉, 다시 27명. 그렇게 사랑이 퍼져나가는 거죠. 영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에서 11살 소년 트레버가 제안한 사랑의 피라미드란 아이디어입니다. 일종의 사랑의 다단계라 할 수 있는데요. 반 친구들은 불가능한 꿈이라며 비웃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트레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소년의 작은 친절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차가운 도시 전체로 번져가는데요. 그 연결과 우연의 파고가 놀라우면서도 따뜻합니다. 우리도 오늘 내 곁에 누군가에게 먼저 작은 친절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누가 알아요? 내가 보낸 다정함이 누군가의 우주를 바꿀지. 최강희의 영화음악 토요일 첫 곡은요, 러브 어페어 아이윌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 아이.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두 곡 들으셨습니다. 팬텀 스레드의 주요 테마인 하우스 오브 우드 곡. 앞서 들은 곡은 리스트의 세 개의 녹턴 사랑의 꿈 중에서 3번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라

영화 파반느에서 들으셨어요. 파반느 보신 분들 많으시죠? 화려한 백화점 아래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숨어서 과연 나는 사랑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망설이는 미정이에게 사랑할 수 있는 난 사랑하라. 마치 살포시 등을 미는 것 같은 그런 위로의 곡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하길요. 주말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나나랜드님, 저는 토요일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잉. 네, 치과 기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일하고 있으면 주말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언제 퇴근하시려나. 게다가 엄청 바쁘시대요. 엄청 바쁘지만 강디 덕분에 즐겁게 일해요.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마음 다해서 응원하고 싶은데, 아, 제 진심이 전달될까요? 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잘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 목소리 덕분에 힘이 난다고 하시니까, 뭐, 제가 더 고맙네요. 아, 제가 힘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떡해요. 받은 힘을 모두 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힘이 되실까요? 네, 제가 보답할 것이라고는 음악이죠? 음악 들려드리겠습니다. 척앤 레리 중에서 제임스 블런트, You are beautiful. 이라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행운을 돌려줘 중에서 맥플라이, All about you.

와, 아름다워라. 미녀와 야수 중에서 들으셨죠?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 뷰티 앤 더 비스트. 톰 앤 제리님 결혼 20주년이시래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결혼식 날 신랑이 불러주던 미녀와 야수 주제가 피보 브라이슨과 셀린 디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청해봅니다. 그땐 진짜 미녀와 야수의 만남이라고 했는데 딸이 이젠 장수와 야수가 산다고 놀려요. 아, 딸 너무했네. 나빴어, 딸 하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래도 함께 이렇게 딸 낳고 오손도손 산다니 성공하신 삶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언제 들어도 참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아메리칸 테일 중에서 Somewhere Out There 였습니다. 린다 론스테드와 제임스 잉그램의 듀엣으로 들으셨습니다. 역시 주말에 일하면서 들으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7597님. 주말에 사무실에서 일하며 라디오를 친구 삼고 있어요. 사연이 나오면 평정심을 잃겠지만 그래도 인사드려봅니다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 삼고 있다고 하시니까 맞아요. 일하면서 이렇게 친구와 대화하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어쩐지 기분이 약간 설레는데요. 네, 자주 인사 주세요. 7023님. 멀리서 듣고 계시군요. 여기는 서호주 퍼스입니다. 남편과 아들이랑 여행 왔어요. 매번 여행 가서 듣고 있어요 하는 분들 사연만 듣다가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니 참 좋습니다. 매일매일 귀한 음악으로 아침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아, 참 귀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다. 네, 반짝반짝 네, 아름다운 시간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신청곡 이어갈까요? 9483님.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에서 휴그랜트가 왕년에 팝스타로 나오죠. 깨방정 떨며 부르던 Pop Goes My Heart, 제 최애곡입니다. 강디랑 같이 들으면서 웃고 싶어요 하셨는데요. 네, 저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경쾌하게 한 곡 더 준비했어요. 아쿠아의 바비걸, 영화 콜드 체이싱에서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맨디 무어 시크릿 러브 들으셨습니다. 체험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유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서울사이.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0: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1: 새벽밤 김치,
1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2: 절세왕 절정.
1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5: ISA는 삼성증권이다.
16: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7: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8: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9: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2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9: 1인 사장님이라면
20: 얼마?
19: 경리회계는
20: 얼마? 경리
19: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20: 얼마예요?
19: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20: HR365.
21: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20: 얼마나 좋은데요?
22: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3: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4: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3: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25: 여러분,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한 한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7424님 신청곡이에요. 프리윌리 중에서 마이클 잭슨의 Will You Be There 띄우면서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한

0: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움
3: 운동할 때도
4: 뉴바움
3: 장 건강에도
4: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6: 구스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입만 먹어보란 소리에 먹을 생각 없다가 한 그릇 다 비울 때가 있어요. 요거만 봐야지 했다가 짧은 동영상만 몇 시간째 볼 때도 있고요. 아이들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죠.
1: 게임 딱 한 판만 이기고 그만할게요.

시작은 늘 가볍게 딱 한 번. 그런데 그냥 한 번으로 똑 떨어지게 끝나는 경우 뭐 없죠. 그 가벼운 시작 때문에 가끔 후회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한 번이 주는 재미와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게 하는 만족감. 오늘은 후회 좀 덜하면서 그 달콤한 재미 좀 누려보면 어떨까요?

잔나비 투게더로 12시 만납시다 시작했습니다. 한 입만 아 요것만 8539님 위염도 고칠 겸 다이어트까지 할 거니까 아이고 그냥 대단하셔. 내가 한 입만 하더라도 절대 주지 말라고 식구들한테 선언을 했는데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진짜로 한 입도 안 주니까 너무 서운한 거 있죠. 괜히 막둥이한테 게임 한 판만 그 소리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유치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어른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 게임 방송에서 배웠는데 옛날에는 오락이었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판, 두 판의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하더만요. 그 무식한 소리라 그러더만요. 몰라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한 판만 하고 끝내라 했지. 왜 안 끝날. 엄마 그게 아니라고. 이게 한 판이 아니라 내가 여기 길드에 들어가 있으면 뭘 길드를 들어가 길드를. 어? 품앗이나 해라 이 녀석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반 김치
5: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클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홍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러블리 기분 좋은 날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투스톤 리버 805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8055님이 가족 4명과 강아지와 함께 나들이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히네요. 배도 고프고 졸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즐거운 노래 따라 부르며 잠 깨고 싶어요. 아우, 그 여행 가는데 즐거운 마음이 들었다가도 차 막히면 아, 왜 왔나. 근데 또 막상 도착하면 아, 힘들어도 와야지. 그래서 여행 가나 봐요.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0068님, 근교 콧바람 쐬러 나왔는데 도로 주차장이네요. 집 나오면 고생. 그렇지만 도착하면 또 환상. 박지윤 소중한 사랑 신청하셨고요. 백승민님의 신청곡 김장훈 고속도로 로망스 8225님이 신청하신 싸이 예술이야.

1193님이 신청하신 로이킴 봄이 와도, 포비님이 신청하신 이클립스 소나기 들으셨어요. 수영님이 남사 회화단지 왔는데 수영 DJ 목소리가 들려서 반가워서 글 남겼어요. 아이들은 태권도에서 처음 학습 가고 동네 엄마들이랑 식물 사러 나왔어요. 평소 잘 듣는 방송을 이곳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또 장소에 따라 다르게 들리지 않아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나오면 너무 반갑고, 뭐, 저를 또 예전에 DJ 하기 전에 만나셨을 때랑 지금은 또 반응이 다르세요. 훨씬 더 친근하게 반겨주시고, 가수만 할 때는 제가 조용한 줄 알고 그냥 봐도 맞지, 맞지. 이렇게 하셨는데, DJ 한 다음에는, 어머! 어머, 수영씨다! 나 너무 좋아하잖아! 이렇게. 6847님, 휴게소에서 졸음 깨웠는데도 졸려요. 운전할 때 졸음과 굿바이 할 수 있게 화사의 굿 굿바이 신청해요. 아, 졸음 깨웠는데도 왜 그럴까. 요 노래 들으면 괜찮아지세요? 화사 굿 굿바이. 5756님의 신청곡 조용필 세렝게티처럼.

0: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1: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2: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00.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 600.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9217님의 신청곡 에코 행복한 날을 듣고요.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H.O.T의 캔디 꽃송이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재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뷰쥐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0: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0: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뿔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شاخه به درخت 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ین کیستا

수빈바파님이 신청하신 이승철 오늘도 난 오렌지 캐러멜 카탈레나 인피니트 내꺼 하자. 수빈바파님이 오랜만에 쉬는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우 기따가서 세차하러 간다고 나왔습니다. 아 제발 남편들 좀 쉬게 해주세요. 전 진짜 제일 하기 싫은 게 음쓰버리기예요. 그렇죠. 진짜 싫죠. 그래서 저도 저희 집에는 미생물 음식물 처리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열심히 쓰는데 또 저희 집은 남편이 제가 거기다 음식물 버린다고 뭘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버리겠대요. 정말 아 이건 자랑이 아니고 여러분. 뭐 아무튼 안 맞아. 그 옛날 사람이니까 그걸 못 믿어. 해. 얼마나 얘가 우리는 또 그 걔가 미생물이잖아요. 내가 정말 반려미생물. 걔 음식 안 주면 또 딱딱하게 굳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해서 얘를 계속 옥터를 만들고 있는데 자꾸 그냥 갖다 버린다고. 아 그걸로 저희는 싸우는데 암튼 음쓰는 여러모로 하는 사람을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음쓰를 내가 버리려고 일부러 그 미생물 처리기를 내가 열심히 키우는데 말이야. 내놔 내 음쓰. 매일매일 감사님 고등학생 쌍둥이 아들 딸과 1박 2일 캠핑 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인데 또 이렇게 잘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매일매일 감사하시네요. 신청곡 악뮤 벌레를 내고 아, 또 이제 캠핑에 익숙해지려면 벌레와도 친해야 되니까 우쿨렐레 피크닉 장미의 미소

김도윤님이 신청하신 윤하 기다리다, 신혜숙님이 신청하신 정인 오르막길 빨래님. 반갑네요. 미국 출장 중에 듣습니다. 그냥 아름다운 우리 땅에 있는 듯 생생한 가요 들으니 좋습니다. 아, 시차 안 맞으실 텐데 밤에 들으실래나? 3571님,

평야 그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김해평야, 나주평야, 아무튼 이쪽. 그쌀 많이 나는. 거기 진짜 평야 있더만요. 말만 들었지, 거짓말인 줄 알았지. 갔는데 진짜 평야더라고요. 끝없이. 드라이브 하실 거면 그쪽으로, 평야가 있는 지역 쪽으로 드라이브 쭉, 그냥 끝없이 쭉 펼쳐지는, 뭔가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쌀국수 한 그릇 먹고 다시 또 아이 데리러 가야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소소한 기쁨이네요. 야, 제가 커피 한잔 드릴게요. 뭔가 잠시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누리셨네요. SES의 달리기 신청하셨고요. 해피바아 님이 신청하신 토이의 뜨거운 안녕.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에게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6,
1: 16.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3: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경리회계는
6: 얼마? 경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8: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9: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0: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9: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0: 왕타 칫솔.
9: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1: 시원해.
12: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1: I love you.
12: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1: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2: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1: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7: 유유 제약.
13: 새 건강.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6: 황진수님의 신청곡 아이유 하루 끝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에서 제가 여자 역할을 하면 많은 분들이 저의 앙칼진 여자 목소리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시는데요. 이 앙칼지다라는 말은 매우 높고 날카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앙칼진 목소리를 듣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거죠. 자,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자 목소리를 절대 내지 않고 점잖고 중후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5월의 세 번째 주말을 화사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2026년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팝스 첫 곡은 The Look Roxette 노래 FM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자 목소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군요. 5초의 법칙님이 오늘같이 더운 날에는 안 칼진 그 목소리가 더 듣고 싶어요. 하마님은 지금 즐겁게 운동하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더위야 가라 그러셨어요. 아 덥죠. 많이 덥습니다. 제재님도 너무 더워요. 시원한 음악 좀 틀어주세요 그러셨어요. 둘리공사님은 한동수는 최근에 업글되어 좋았는데요. 업글됐어요? 뭐, 맨 똑같은데. 오드리 될 뻔님이 왔어요 왔어요 여름이 왔어요. 봄은 오는 듯 가는 듯 사라지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여름이 왔어요. 봄이 진짜 너무 짧았죠. 참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만약에 한 계절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계절 바로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은 정말 너무 덥고요. 여름을 너무 타가지고 제가 땀도 많고 그래서 조윤진 씨도 여름이네요. 바람도 따뜻한 오후 2시. 예. 자, 한동준의 왜 더듬지? FM 팝스 오늘 토요일입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니까 신청곡도 많이 해주시고요. 하시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외롭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제가 덜 외롭습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스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문자로 FM 팝스와 실시간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4: 숭실력자
3: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4: 쏴
3: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관전

Kiss, I Was Made for Loving You, Electric Light Orchestra, Shine a Little Love, Love a Boy, Working for the Weekend.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인천 오빠님이 졸음이 확 달아나네요. 아주 신납니다. 그러셨어요. 겨울바다님도 주말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그렇죠. Working for the weekend. 예. 주말에 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그죠? 주말에도 계속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7595번으로 와, 이거 뭐 결혼 사진인가 봐요. 야. 별빛 님은 지금 이스탄불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튀르키예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꿈결같이 지나가네요. 우리나라도 많이 더운 듯. 이스탄불에서 듣고 계시고 아까 또 루이비똥 님인가? 그분은 일본에서 따님하고 같이 가셨대요. 9913번으로 남편은 주말이라고 낚시 가고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으니 너무 졸리네요. 일하고 계신 거죠, 지금. 남편은 낚시 가시고요. 이야. 조금 쓰리시겠는데. 2709번으로 사진 보내주셨어요. 반려견들인데 두 마리네요. 동준 삼촌, 간만이요. 그러셨어요. 자, 한동준의 FM 팝스 듣고 계십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래 두 곡 이어집니다.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Memory. 안드레아 보첼리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부르는 Time to Say Goodbye.

립싱크의 펑키 타운에 이어서 스테이시 큐의 12 Hearts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2 Hearts는 원더걸스가 Tell Me라는 곡에서 샘플링해서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그런 노래죠. 윤문님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딸 태우러 정읍에서 서울 진입까지는 했는데 양재부터 너무 막히네요. 딸이 오늘 낮 근무라 2시에 마치고 기다리는 중인데 아빠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아이고. 아빠 기다리느라고 그냥 노심초사. 운전 조심해서 하십시오. 이 하여튼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주말에 특히나. 저도 아까 버스 타고 오는데 양천 01 마을버스 타고 왔거든요. 근데 그 기사님이 12시에 만납시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젊은 기사님인데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그 저 뭐라 그러지? 목동교인가? 거기서 이 목동으로 진입하는 게 와 진짜 제가 너무 밀려가지고 중간에 내려갖고 걸어왔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자 노래 또 두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KOBC님이 보스턴에 아만다가 땡기네요 그러셨어요. 저도 땡기네요. 땡겨주실까요 그러면 보스턴에 아만다 에이프릴 와인의 Just Between You and Me.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7: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6: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9: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0: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9: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네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9: 슈가버블
8: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8: 우리 집은 슈가버블.
1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0: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GR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 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준의 팬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곡은 취마이라고요. 르 프로페셔넬이라고 장폴 백몽도 나오는 영화였는데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에 쓰였던 연주곡입니다. 취마이. 엔리오 모리코네가 작곡했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는 2부로 넘어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8: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7: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9: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10: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아바의 노래 Gimme Gimme Gimme였습니다. 1182번으로 와, NU 무리 꺼내는 사랑입니다. 간만에 바람도 쐬고 살 것도 있고 해서 화천 왔다가 송어회랑 매운탕 먹고 갑니다.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그러셨어요.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송어회하고 매운탕. 하, 침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못하겠네. 송어회 맛있죠. 예, 사실 민물고기가 회가 맛있습니다. 특히 그 약간 동물성 있죠. 그 송어 이런 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송어는 되는데 쏘가리가 맛있죠. 쏘가리는 아마 저 양식이 안 될 겁니다. 양식 되나? 아, 요즘에 양식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요. 송어회 맛있죠. 송어는 뭐 양식이 되니까 괜찮죠. 어우, 침 나와.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아, 이분 또 사진 보냈어요. 여기는 어디예요? 수원 호매실동. 아, 애들이 물고기 잡네요. 뭘로 물고기 잡아요?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2에서 반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샵9390으로 받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뜨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행주산성 1원에서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이요.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0: 고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스마트하게 달리고
2: 기름값 걱정 날리고
1: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2: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1: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2: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 쉐보레 투게더 렛츠 드라이브.

폴 매카트니의 Silly Love Songs,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Woman, 그리고 조지 해리슨의 Got My Mind Set On You,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상록수님이 와 덥다, 진짜 여름이네요. 진짜 여름입니다. 아 더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걸어왔다니까요 제가. 자, 한동준의 FM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 감상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간, 또 스트레스 풀기에 아주 좋은 시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시즌의 노래입니다. Spread Your Wide Wings, 그리고 애니아의 Only Time까지 두 곡입니다.

토니 올랜도 앤 던의 Knock Three Times, 카펜터즈의 Top of the World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아, 쿤타님이 레인보우 앱이 갑자기 멈춰서 지우고 새로 앱을 설치하니 아주 잘 들리네요. 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3906번으로 오늘도 아주 선곡이 뛰어나십니다. 여행 중인데 좋은 음악 아주 감사해요. 그러셨습니다. 예. 자, 한동준 FM 팝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은 음악을 많이 보내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내 마음의 보석송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코너가 있어요. 이 보석송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가끔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그렇게 보내시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만 한동준만 검색하셔도 사이트가 나오니까요. 그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진 씨, 언제 들어도 좋은 카펜터즈, 엄마가 좋아하셨었는데 저도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이 라디오를 같이 듣다 보면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져요. 좋은 음악들 함께 들으면. 그리고 엄마가 혹은 아버지가 듣던 그런 노래들을 자식들이 그대로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같이 듣고 그러면 좋죠. 라디오에서. 자, 노래 또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다이아나 크롤과 마이클 부블레가 함께 부르는 Alone Again.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과 클리프 리처드가 함께 부르는 Suddenly.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후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 뿔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퀄리티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7: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6: 방탄 꼭지, 방탄 꼭지.
8: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관리

0: 지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4: 유동 골뱅이.
5: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6: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7: 한동준의 FM 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FM 팝스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스콜피온스의 노래입니다. 윈도우 체인지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0: 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늘같이 햇빛이 살아있는 날, 잠시 그늘 아래 앉아있으면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일렁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쁜 햇볕, 순 우리말로 볕누이라고 한답니다.

견디는 멈춰서야만 제대로 볼 수 있죠. 오늘 오후에는 잠시 멈춰서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초여름의 변리를 함께 즐겨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 노래를 시작해보았어요. 벌써 이렇게 여름 노래가 어울리는 계절입니다. 성급하게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요. 자, 햇볕과 함께 환한 토요일 오후 오늘도 가요 속으로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석영대학교.
1: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석영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김종미 씨, 최영희 씨가 신청하신 쿨의 아로하, 그리고 오연준의 목소리로 들어본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9095-8318-6778 그리고 문금순 씨도 신청하셨네요. 날씨가 너무 덥네요. 시장 나갔다가 땀 한 바가지 흘리고 왔어요. 3970번으로 주신 사연인데 그럴만합니다. 움직이면 정말 땀납니다. 며칠 동안 사나흘째 30도를 넘는 그야말로 완전히 여름 더위예요. 이번 주말 내내 계속 그럴 것 같은데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피로해지거든요. 근데 사흘째 계속 30도 넘다 보니까 또 그냥 이런 대로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여름이 오나 봅니다. 9408님은 어디십니까? 조금 덥지만 야외에서 도시락 싸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놀고 있어요 하셨는데 뭐 가까운 한강변 뭐 이런 데 나가보면 이 벤치, 잔디 뭐 이런 곳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문현자 씨 그리고 인형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이광조 나들이.

박미경 민들레 홀씨 되어 유환분 씨 최영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민들레 여기저기서 보이는데 참 예쁘죠. 예쁜 꽃들이 참 많아요. 0632번으로 베고니아 화분 사왔습니다. 딸이 이건 무슨 꽃이야 이렇게 묻길래 베고니아 했더니 100원이야 그러네요. 이게 아재 개그의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싼 꽃, 저렴한 꽃이 뭐게요 하면 100원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CBS 1위 그리고 라디오 동시간대 1위 가요 프로그램 1위 중장년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 1위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청계천 산책을 하신 8790님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백로도 행복할 거예요. 물고기 사냥을 했으니까요. 네, 이 서울 한복판 이런 뭐 청계천 이런 곳에 보면 하얀 백로 가끔 보이죠. 아주 인상적이에요. 자, 우리가 그럼 가요 속으로 해서 백로는 좀 그렇고 없어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해오라기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비슷하잖아요. 숨바꼭질 천금단 씨의 신청곡입니다.

김학래 씨의 노래 하늘이여. 이 노래는 2328-3956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월드컵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어제 캐나다에 사는 손자에게 월드컵 응원복으로 손흥민 축구복을 사서 보냈습니다. 아이가 5살인데 축구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1389번으로 주신 사연입니다. 아이에게 손흥민 선수 유니폼, 최고의 선물일 듯합니다. 월드컵, 야, 또 한 번의 축제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모두 이 박수 치면서 응원해야겠죠. 그리고 정정화 씨, 지하철이 복잡합니다. 젊은 남자분과 등짝이 딱 붙었는데 너무너무 뜨거워요. 진짜 더워서 숨쉬기 힘들어요. 더운데 이렇게 또 붙어있게 되면은 짜증이 살짝 날 수도 있겠네요. 정정화 씨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또 그 와중에 편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얼른 도착하셔가지고요. 6438번, 날이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어요. 시원한 노래 듣고 싶어요. 예, 다들 그런 마음이 있죠. 이 노래가 아주 차갑고 시원하죠.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강경실 씨 외에 많은 분들이 팥빙수 신청하셨네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0: 방탄꼭지
1: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2: 아직 한 번 남았다.
0: 방탄꼭지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6: I love you.
5: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6: I love UU. UU 제약이죠.
5: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6: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7: UU 제약.
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9: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8: 1인 사장님이라면
9: 얼마?
8: 경리 회계는
9: 얼마? 경리
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9: 얼마예요?
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9: HR365.
1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9: 얼마나 좋은데요?
1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16: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입니다.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3858번으로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면서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시네요. 소찬이 Tears. 6542-189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1부 끝곡이에요. 손정민 씨가 신청하신 변진섭 홀로 된다는 것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4: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5: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4: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완선 기분 좋은 날.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어요. 외출하기에 좀 더운 날씨죠. 덥다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래도 기분 좋은 토요일 오후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도 함께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 타왕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6: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7: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6: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8: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타로또 같이 조용히 들어요. 4720번으로요. 그리고 트윈폴리오의 하얀 손수건은 7345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잔잔히 흐르는 포크 음악 두 곡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쉬는 주말 오후입니다. 라고 박경혜 씨가 사연 보내주셨는데 예, 맞아요. 이것만큼 편한 시간이 없죠. 음악 감상하기에도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토요일이죠. 매주 토요일 이 시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특별 기획 어른들을 위한 동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동요 한 곡 들어보고요. 함께 불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이 소리입니다. 뻐꾸 뻐꾸 동요 뻐꾸기입니다. 요즘 모내기 준비한다는 소식들 많이 듣게 되는데 시골에서 모내기 철 되면 뻐꾸기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생각

한 노래가 바로 이 뻐꾹입니다. 뻐꾹 뻐꾹 봄이 가네. 뻐꾹이 소리 아 정겹네요. 복사꽃이 떨어지네. 봄이 가고 여름 올 때 부르면 참 좋았던 노래 아닙니까? 윤석중 작사 외국곡 뻐꾹이 여러분 함께 불러보시죠.

봉요 뻐꾸기에 이어서 양희은 씨의 아름다운 것들이었어요. 엄미춘 씨가 옛날 생각하면서 크게 따라 불렀습니다. 동심으로 잠시 돌아갔네요. 동요가 흘러나오면 아마 모두들 저절로 따라 하실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도 그렇게 불러보셨나요? 차미정 씨예요. 40년 전 500원짜리 커피 한잔 시켜놓고 마냥 앉아서 음악 신청해서 듣던 시절. 말이 없어도 모든 게 통하는 느낌이었어요. 그 시절로 다시 가고 싶네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40년 전에 커피가 500원이었나요? 저도 어릴 때 갔던 음악 감상실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DJ박스에 신청곡 넣어놓고 기다리던 그 시간들. 이제는 가요 속으로 해서 그런 즐거움 느껴보시면 됩니다. 이혜영 씨 캠핑장에 계시네요. 오랜만에 남편과 홍천으로 캠핑 왔어요. 나이가 더 해갈수록 이런 시간들이 더욱더 소중해집니다 하셨는데 그럼요. 소중한 시간이죠.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홍천에서는 이 소리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시원한 바닷가 파도 소리 이런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라고요. 991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썰물 밀려오는 파도 소리에.

주얼리의 노래였죠. 네가 참 좋아. 이준호 씨가 신청하셨고요. 6699 신현목 씨 홍삼 트리오의 노래를 신청하셨는데 기도 들려드렸습니다. 1801번 내일 가족 15명이 20년 만에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주도하에 구도라든지 의상, 헤어, 메이크업까지 다 정리를 해서 어른들은 참석만 하면 됩니다. 이야, 15분이 모두 모여서 찍는 사진. 이건 뭐 가족 잔치일 수도 있는데요. 15분이 찍힌 사진이 벽에 걸려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예쁘게 아주 표정, 미소 잘 지으면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K-POP 다시 부르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재해석한 가요를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수 정태춘 씨가 40년 만에 다시 부른 떠나가는 배입니다. 이 노래가 1984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41년이 흐른 작년 5월에 정태춘, 박은옥 씨가 가요 속으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었죠. 그때 떠나가는 배를 다시 불러주셨는데 이야, 청년 때 부르던 떠나가는 배와 중년을 지나서 부르는 떠나가는 배. 이게 어떤 감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박은옥 씨가 함께 기타 연주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춘 씨가 노래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떠나가는 배입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조동진 씨의 작은 배였습니다. 7122번으로 운행을 함께하는 정종문 씨, 윤사명 씨와 같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서 도착하십시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민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영심 씨는 감기하고 결투 중이시라고요. 오늘 결혼기념일 44년 되는 날인데 이 화창한

맨날 어디도 못 가고 감기와 싸우느라 집에만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주셨습니다. 결혼기념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빨리 나으셔서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못 놉니다. 자, 가요 속으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끝곡 준비합니다. 1180번으로 완도에 계시네요, 완도에. 멋진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주신 노래 스톤즈의 언젠가는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2: 뉴바옴.
4: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5: 구스 팔로 셀러스.
4: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5: 구스 팔로 셀러스.
6: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7: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8: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9: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케치입니다. 이맘때 꽃이라고 그러면 장미가 떠오르지만 5월은 자기야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피어나는 모습은 수줍은 소녀 같지만 만개하면 그 어느 꽃보다 크고 탐스럽죠. 작약은 겨울이 되면은 줄기는 말라 죽고 뿌리만 살아남아 다시 싹을 틔우기 때문에 마음이 굳건하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꽃인데요. 함박웃음을 지으며 찾아온 자기학처럼 우리에게도 활짝 웃는 날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푸시갯돌 새 노래 스웨이, 이 곡은 3857님 정하신 곡입니다. 꽃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크고 담스러운 작약 그리고 산목년을 함박꽃이라고 부르는데 특히 작약은 모란에 이어서 꽃의 재상으로 불릴 만큼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작약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이르기까지 최고의 약재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긴 겨울을 뿌리로 나며 예쁜 꽃을 피우는 것도 참 대견한데 훌륭한 약재로도 쓰인다네. 여러모로 참 기특한 것 같아요. 그런 작약처럼 마음의 뿌리가 굳건하다면 힘든 일이 찾아와 잠시 흔들릴지라도 금방 다시 활짝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0: 여기는 숭실사 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방신약.

블루의 원 러브 그리고 카밀라 카베요 하바나 이 곡은 홍영미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앞집 부부께서 작약 한다발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둥근 꽃봉오리가 뭔지 몰랐는데 그 꽃이 작약이었어요. 6256님 봉오리도 크고 색도 이쁘고 그렇죠? 어릴 적 덕수궁에 소풍을 갔을 때 작약 핀 걸 본 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철의 여인님, 작약이 예쁜 계절 향기도 좋습니다. 우리 둘째 작약처럼 활짝 피어나길 바라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7695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 함께합니다. 영화 속에 팝이 있고요. 밴드 모임 참석했다가 귀가하며 듣습니다. 오선태님, 찰리 푸스의 노래 정하셨죠? 마빈 게이. Let's

추억의 영화 음악 세 곡을 함께합니다. 영화 속의 팝. 오늘은 이혜경님이 리드리 스콧 감독 맷 데이먼 주연의 마션 보내주셨네요. 나사 RS-3 탐사대는 화성을 탐사하며 임무를 수행하던 중 거대한 모래 폭풍에 직면하게 돼 지구 귀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마크는 화성에 고립되고 동료들은 마크가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마크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사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또 나사는 그를 구하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하죠. 마크는 막막함과 절망감을 잊으려고 척박한 땅에 감자를 심어 식량을 조달하고 흥겨운 디스코 음악을 듣는데 이 음악이죠.

속의 팝 마션 영화 중에 마크가 척박한 땅에 감자를 심으며 흥겨운 디스코 음악을 듣는데 도나 썸머의 핫스토프, 그리고 드디어 마크가 화성 탈출을 위해 마지막 발사지로 향하며 듣는 음악 아바의 워터루였습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영어 시간에 배운 팝송을 열심히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딱 그 나이 때 학교에서 처음으로 팝송을 배웠습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노래 알라딘의 주제곡. 당시 제가 저희 반에 좋아하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노래를 듀엣으로 그 친구하고 가창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리던 그 부끄러운 소녀 감성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친구는 지금 어디서 무엇 하며 살고 있을지. 김혜민님이 영화 알라딘 보내주셨습니다.

0: 영화 알라딘 중에서 피버 브라이슨 레즈나벨의 A Whole New World. 지금 시각이 6시 35분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이수경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전우스케지 날씨입니다. 계절이 앞서가면서 주말인 오늘도 한낮에 여름처럼 더운 날씨를 보였는데요. 서울은 낮 동안 30도의 낮 기온을 기록했고 대구 등 일부 영남지방의 수온주는 33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내일 역시 전국적으로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큰 날씨를 보이면서 낮에는 오늘만큼 날씨가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한낮에 내륙 곳곳으로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렇게 예년 이맘때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외출 시 햇볕 차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도 높다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금 캠핑장에서 음악 듣고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또래 모임하고 함께 듣고 싶습니다. 자스민님이 보내주셨고요. 같은 곡 카라님도 정하셨습니다. 앤디 윌리엄스의 노래 Why Do I Begin?

잦아든 새벽 2시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을 밀어 올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 낡은 탑차에 시동을 겁니다.

저는 40대로 한때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남들은 대리, 과장, 직함을 달고 사회적 성공의 계단을 차근차근 밟아갈 때 저는 숨막히는 실적을 올리는 생활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빌라 5층까지 생수 묶음을 들고 숨가쁘게 뛰어 올라갈 때면 땀 범벅이 된 얼굴을 훔치며 스스로에겐 묻곤 했죠. 내가 이거 하려고 그 고생에서 대학 나오고 토익 공부를 했나. 하지만 어느 비 내리는 새벽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에서 짐들이 젖을까봐 비닐을 씌우고 뛰어다니느라 기운이 다 빠진 상태였죠. 마지막 배송지인 어느 낡은 아파트 문 앞에 물품을 놓으려는데 문고리에 비닐봉지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봉지 안에는 온기가 채 식지 않은 캔커피 하나와 정성스레 접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배송기사 아저씨 비 오는데 조심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 우유랑 시리얼 가져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덕분에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힘내세요. 순간 코끝이 찡해지더니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배달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설레는 아침 식사를 책임지고 잠든 아이에게 내일의 기쁨을 선물하는 희망 배달부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의 새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고생하자. 이 길 끝에는 분명 나만의 보물지도가, 사랑하는 내 가족의 환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푸르스름한 새벽 하늘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너머로 불어오는 이른 아침의 바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봄의 기운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이의 사랑과 그 부모님의 교육이 너무도 멋지십니다. 잠실 갈매기님. 듣고 있는데 코끝이 찡해옵니다. 꼬마의 딸기 우유, 시리얼, 비닐 봉지, 푸른 동사님. 마음이 뭉클해지는 사연입니다. 응원할게요. 파이팅 힘내세요. 4372님이 응원은 해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힘냅시다. 봄의 기운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비키 가야도로는 아내랑 서울에 볼 일이 있어 한강을 건너는데 윤술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1415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7: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8: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도심지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10: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라.

0: 알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평택구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3: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구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2: 구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구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저도 몸이 아플 때 새벽 배송 너무 고맙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미네르바님, 사연 보내주신 분이 위로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엄연경님 정하신 에어서플라이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헤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서머 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 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로드 보렐리 바다의 협주곡, 이 곡은 김영후님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한낮에 뜨겁던 태양도 점점 검붉게 변하고 있고 시원한 바람은 아카시아 향을 기분 좋게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6947님, 대부도 나래 휴게소에서 트렁크 열어놓고 있는데 바람이 시원하니 좋습니다. 석양 보고 가려고요 하셨습니다. 이정원님도 문자 보내주셨나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답답한 일상 시원하게 터트리자.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 치열한 박터트리기 대회부터 환호성이 터지는 불꽃 드론쇼까지 박터지게 즐기자. 고향 행주문화제 6월 13일부터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것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조카카의 노래 You are so beautiful 전하정님 정하셨고요. 마이클 볼튼 When a man loves woman 3526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대학 동기들하고 안면도 1박 캠핑 왔습니다. 정겨운 친구들을 보며 맛있는 음식 먹는데 너무도 좋습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허락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싱근님 문자 보내셨네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5593님 조다상의 노래 Sit Do Not Stop 그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 이 작가는 일제강점기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짧은 생애 동안 농촌 하층민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당시의 어둡고 가난한 농촌의 현실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해학과 토속적 문자가 특징으로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미를 잃지 않는 독특한 개성을 보여줬죠. 그는 고향인 춘천 실내 마을에서 야학 운동을 펼치며 농촌 개몽 활동에 힘쓰기도 했는데 현재 춘천에는 그를 기리는 문학촌이 조성돼 있습니다. 봄, 봄 그리고 동백꽃을 쓴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스모키 노래 Living Next Door to Alice 마리님이 정하셨고요. 푸틴 원더리트 다코의 노래는 0544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인 퀴즈 타임 이 작가는 일제강점기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짧은 생애 동안 농촌 하층민의 삶을 생생하게 그려냈죠. 현재 춘천에는 그를 기리는 문학촌이 조성돼 있는데요. 봄, 봄 그리고 동백꽃을 쓴 이 작가는 누구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들숲은 푸르른 벨벳 치맛자락 엄마 얼굴인 양 마구마구 부비고 싶다. 5월 숲은 움찬 몸짓으로 부르는 사랑의 찬가. 너 없으면은 안 된다고. 너 아니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네가 있어서 내가 산다. 5월처럼만 풋풋한 사랑으로 마주하며 살고 싶다. 오순아님의 5월 찬가 같이 보내주셨나요? 2328님 아다모의 노래 러피소 데모랑팡스 그리운 시냇가였고요.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드네나 아무회 소녀에서 여인으로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이 작가는 일제강점기 한국문단을 대표하는 작가였습니다. 현재 춘천에는 글을 기리는 문학존이 조성돼 있는데 봄봄 동백꽃 칠순이 작가는 김유정 작가였습니다. 동백꽃을 읽으며 가슴 설레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7472님 태안꽃 박람회 예쁜 꽃 구경 잘하고 안양으로 돌아가며 듣고 있습니다. 3797님, 1547님, 8004님, 그리고 수민님까지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늘 왠지 모자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자란 것들을 세고 있으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행복마저 가난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래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구분할 줄 알면 훨씬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내가 원하는 것 중 몇 가지를 빼봤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바꿔봅니다. 갖고 있는 걸 세웠더니 생각보다 많은 게 나에게 있었습니다. 이 애경님의 나를 어디에 두고 온 걸까 글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0337님 나나모스코리 Why worry?

돌부는 바람결에 하늘 끝에 걸린 내 영혼. 신비로운 노을빛에 향수 한 방울 번져 선녘 하늘 붉게 문들면 한 폭의 그림처럼 조용히 스며드는 나. 흩날리는 물결 위에 별빛이 내려앉고 은하수처럼 번지는 저녁 달빛 끝에 머문 마음 하나 가만히 붙들고 오늘은 여기서 쉬어 가련다. 꽃잎 하나로 남아서.

있죠. 머리가 복잡할 때는 고민들을 모아서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을 향해 힘껏 던져보는 겁니다. 부서진 고민들이 반짝이는 별이 돼 떠오르도록. 그리고선 유난히 힘든 날, 저 문은 하늘 끝을 바라보면

스위피 프레연주 선셋 드림. 아내와 남도 여행을 왔습니다. 여기는 몽돌 해변입니다. 데니보이님이 남도 여행 중이시군요. 남편하고 아들하고 강남 왔다가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님 반갑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2: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4: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뿌란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6: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잇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5780님 정하신 곡입니다. 테오필리 상트르 호다 비다, 돌고 도는 인생.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뱀이 양이었어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안전문자 가끔 보시죠? 그럼 거기에 뭐 어느 노선이 멈췄다거나 어느 도로가 정체라거나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유난히 안 풀리고 힘들다 싶을 땐 그런 문자 한 줄에 기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그래서 나한테 닥칠 행운도 좀 늦는구나. 나한테 와야 할 인연이 이래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말이죠. 나만 빼고 다 좋다가 아니라 아 날씨 맞춰도 참 좋다 그런 마음으로 꽉 막혀 정체인 것들이 술술 풀리길 기다리면서 행복한 동행 시작합니다.

0: 정말 모든 건 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좋죠. 유정숙 님이 맞아요. 아들아 네가 있어 참 좋다. 정말 좋은 아주 긍정적인 사고죠. 양이는 참 좋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안전 안내 문자 보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오는데 누구를 찾는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산불 위험이 많으니 조심하자 등등. 그러니까 그런 문자 사이에 섞여 있는 정체 중이다, 우회가 필요하다, 뭐 혼잡이 예상된다 그런 걸 볼 때 불안이 아니라 오히려 위안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그래서 내 몫의 행운이 늦는구나. 아 그러니까 내 몫의 행운이 이제 곧 도착을 하겠구나 라고요.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더 더워지기 전에 그래서 이 좋은 계절이 훌쩍 날아가 버리기 전에 아 좋다 참 좋다 다 좋다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서라도 좋은 주말 저녁 우리 10시까지 만들어봐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9: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관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김유나 봄날은 간다. 오프닝 멘트에서부터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로 해요 했더니 정말 다들 그런 사연을 보내주세요. 송윤선님, 매일 좋은 음악 듣게 해줘서 감사해요 하셨는데 제가 더 감사드리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계시기에 행복한 동행이 이렇게 동시간대 1위를 차지하고 또 많은 사랑을 받죠. 제가 늘 감사드립니다. 또 박혜경, 뭉게구름, 햇살이 끝내줬던 날의 행복한 밤이네요. 동네 한 바퀴 오늘도 돌고 오셨죠? 9854번으로. 슈가님이 전원생활 10년차 접어든 60대인데요. 처음엔 5도 이촌 했어요. 5도 이촌이 5일 도시, 2일 시골. 아, 그걸 5도 이촌이라.

헌데 이젠 이도촌으로 바꿨습니다. 역전했네요. 계절의 실력이 창문을 통해 보여주는 목가적 풍경이 오늘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요. 야, 진짜 그런 마음이시니까 당연히 더욱더 멋지고 아름다운 건 따라오는 거죠. 오석준, 장필순, 박정은이 노래합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한때는 고음으로 질러대는 노래가 참 좋다, 노래를 잘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런 편안한 노래가 좋네요. 연승님, 저도 그래요. 일단 듣기가 편안해야지 막 고음으로, 물론 노래는 잘하지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최성수 해후 청해 주셨고요. 임희숙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 금희님이 오늘 꼭 들려주셔야 돼요. 잘 들으셨죠? 또 클론 꿍따리 셔봐라 성우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또 오석준, 장필순, 박정은 내일이 찾아오면 셋이 함께 했는데 우리 영덕님도 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묵탕이 먹고 싶어서 무, 대파, 청양고추 넣고 펄펄 끓이고 있어요. 오랜만에 보글보글 소리가 참 정겹게 들리네요. 너무 많이 끓으면 짜질 텐데. 7706번으로 어묵탕 맛있게 드시면서 들으시라고 청해 주신 곡 한마음입니다. 말하고 싶어요.

0: 입학지원에서 네이버대학교.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7: 콜레스테롤.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

0: 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CBS 음악 FM 김현주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진미령 하얀 민들레, 또 김세화 나비소녀,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봐, 윤서님 잘 들으셨죠? 또 한마음 말하고 싶어요 였고, 인호 아빠님 청해주신 이윤수 그대 곁으로 전해드릴게요.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0: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5: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6: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7: 판촉물
6: 고려기프트.
7: 답례품
6: 고려기프트.
7: 기념품
6: 판촉물을 고려하라
5: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장미진님, 혜라님 청해 주신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김현주 행복한 동행 2부 첫 곡으로 신청곡 전해드렸고요. 5325번으로 글을 주셨는데 너무 막 외로움이 묻어나서 이 아름다운 봄에 언제까지 그러실까 걱정이네요. 우연한 재회란 게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강남 터미널이라도 가면 우연히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만난 적도 있다는데 오늘도 생각으로 그치고 맙니다. 간절히 바라면,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는데 그 외로움이 조금이라도 희석될 수 있는 뭔가 기쁨이 있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고요. 자,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또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Good Music Station CBS FM

메이플님이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신데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질까요? 하고 여쭤보셨거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게 울고 나면 좀 괜찮아질 때가 있긴 하던데 당신도 울고 있네요. 잘 들으셨어요? 또 용섭님 청해 주셨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는 정을진님 또 유선님이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조금은 지치는 5월이지만 그래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날은 빠졌네요. 그럼요. 우린 잘 해낼 수 있어요. 힘내십시오. 김미애님이 이 밤 갑자기 대학 시절에 듣던 밤에 피는 장미가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듣죠. 어우럭입니다. 밤에 피는 장미.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이유진의 노래 고미래님 청해 주셨고 이기진님이 글을 주셨는데요. 전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런 글을 주실 때마다 제가 뭐 무슨 얘기를 드리겠어요. 다만 그냥 그 얘기를 들어달라는 말씀이시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 가족을 뒤로하고 시골에 살고 있는 50대 가장인데요. 내려온 지 어느새 2년 차가 돼갑니다. 문득문득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지만 이 또한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고요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에 마음으로 위로드리고 또 음악 전해드리는 게 저의 임무인 것 같아요. 제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유진 눈물 한 방울로 사랑은 시작되고 전해드렸고요. 김현숙 그날 승무님 정임님 청해주셨고 또 1084-4839번으로 이은아 당신께만 어우러기 밤에 피는 장미 불현듯이 듣고 싶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주말이라서 외식 한번 하자 했더니 외식비 너무 비싸다고 아내가 삼겹살을 구워주더라고요. 식사 맛있게 하고 설거지하는 아내 뒷모습을 보니 너무 감사해서요. 성숙 씨 사랑합니다 하고 이호영님 글 주셨네요. 그런 마음이 아내에게 반드시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화요일입니다. 어떤가요?

0: 일곱 친구들 모두가 전남 영광 백수 해안도로 여행 잘하신 거죠? 8464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멋진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성창식 고래사냥 전해드렸고 윤상 가려진 시간 사이로 영신님 또 하엽이 어떤가요? 세 곡의 음악 이어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이에서 세탁세제, 마이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 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정용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철새의 왕 철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철새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철새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는 약관 발떠,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7: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7: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가면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6: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7: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끝곡은 오선과 한음 빛바랜 사랑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늘 달의 같은 얼굴만 바라봅니다. 달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과 지구 주위를 도는 시간이 거의 같아서 항상 같은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인지 우리는 달이 늘 환하게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반대편이 있다는 걸 가끔 잊고 살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괜찮은 얼굴로 하루를 보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 한구석엔 말 못한 걱정이나 혼자서 삼킨 순간들이 남아있을 때가 있죠. 그래도 이 시간만큼은 조금 흐린 마음도 조금 지친 표정도 억지로 감추지 않는 밤이면 좋겠어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코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늘 같은 얼굴만 보여주는 달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항상 달의 밝은 부분만 보게 되지만 달의 이면, 어두운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 또 나만이 알고 있는 모습이 공존할 텐데, 그래도 꿈은 애써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어반자카파 그대고 내 사랑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용석이님, 내일 휴일인데 아내가 포천에 예쁜 카페 봐둔 게 있다고 가자고 합니다. 인천에서 가기에는 좀 먼 것 같은데 간 김에 이동갈비도 먹자고 하네요. 그러면서 돈 많이 들 것 같지? 걱정하길래 갈비는 내가 쏠게. 아니 엄청 기뻐하네요. 저 낚인 거죠? 하고 해주셨어요. 알면서 같이 뭐 맞장구 쳐주신 거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일 재밌게 데이트하고 오실 거 합니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웃다 나눈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하고 즐겁게 지내다 오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위나리님, 아빠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어요. 녹음해 두었던 아빠의 목소리를 오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전쟁 때 피난 다니셨다던 이야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녹음했는데 지금 들으니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늘에서도 말씀하시기 좋아하는 성격에 무용담 많이 하고 계시겠죠? 아빠, 보고 싶네요.

이문세, 이소라, 잊지 말기로 해. 그리고 주영훈, 이혜진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사랑 이대로.

세 곡이었어요. 박기영의 시작, 김현철의 연애, 0518번으로 청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지성님이 청해주신 윤건의 걷다 였습니다. 8180번으로 글 주셨네요. 도마뱀 집사가 된 지도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도마뱀들은 3일에 한 번씩 밥을 먹는데 밥도 직접 떠먹여줘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완전 상점 맞죠? 덕분에 다시 육아하는 기분으로 정성껏 떠먹여주고 있어요. 밥 먹을 때 작은 혓바닥으로 할짝할짝 핥아 먹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오구오구 소리가 절로 나와요. 반대로 잘안 먹는 날엔 괜히 마음 졸이며 진땀을 빼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은 입 짧은 룽지가 넙죽넙죽 잘 받아 먹어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작은 생명이 주는 힐링 바로 이런 거구나 싶습니다. 룽지야, 크롱아,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자. 아, 사진 보내주셨는데 아, 예전에 도마뱀 키우게 되셨다고 사연 보내시지 않았나요? 그때 봤던 그 아이 같은데 여전히 눈망울이 초롱초롱 아, 귀여워요. 그렇구나. 도마뱀들은 3일에 한 번씩 밥을 먹고 떠먹여줘야 하고 생각보다 아기처럼 막 케어해줘야 되는구나. 그만큼 잘 먹고 잘 움직여주고 그러면 또 흐뭇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하기를 바랄게요. 곧 있으면 야간 근무 출근합니다. 3546님. 아,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어제도 꿈엄 들으면서 일하는데 12시까지 잠도 쫓고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좋은 음악으로 잠을 쫓아보겠습니다. 3546님, 잘 듣고 계신가요? 피곤하시죠? 음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도 끝까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이 노래는 0848번으로도 청해 주셨어요. 조관우, 다시 내게로 돌아와.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기다리고
1: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입니다. 이하이 손잡아줘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Let me

0: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숲속에 숨어 사는 가수 울새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0: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유니 씨, 행운목꽃을 아시나요? 저희 집에 행운목꽃이 두 대가 피었어요. 10여 년 키우고 6년 전부터 해마다 이맘때 꽃을 피워줍니다. 올해는 두 대가 다 꽃을 피웠네요. 밤새 피어 있다가 해가 뜨면 지는, 그래서 가족들만 볼수 있습니다.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온 집안에 가득한데, 올해 행운이 찾아오려나 봐요. 꿈 꿈에 꽃의 향기를 보내고 싶습니다.

후 하고 향기를 불어 보내주셨어요. 별빛 같은 님. 잘 받았습니다. 저 알아요. 예전에 부모님 댁에 행운목을 키우셨는데 꽃을 피웠다고 엄청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향기가 굉장히 진하고 향기로 왔던 기억 나는데 그렇게 자주 맡은 건 아니었는데 그 한 번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있네요. 저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꽃을 보며 기뻐하는 그 마음이 또 그런 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김종서의 노래였습니다. 주머니 속의 행복.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5: 참 좋은 여행.
6: 절세의 왕 절정.
7: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8: 아니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7: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9: ISA는 삼성증권이다.
10: 투자 전 상품 서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현대 큐밍.
1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3: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2: 큐큐큐큐 큐밍.
13: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4: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5: Good Music Station. CBS FM.

허각의 언제나 SG 워너비 내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시작한 사회초년생입니다. 2770님. 작은 원룸이 적막할 때면 꾸물을 틀어놓고네요. 제가 꼬꼬마 어린이였던 시절부터 저희 집 저녁 시간에는 늘 윤희님 목소리가 흘러나왔거든요. 듣다 보면 따뜻한 본가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아 동생이 놀러와 주어서 침대에 누워 함께 듣고 있습니다. 본가에서 부모님도 듣고 계실까요? 듣고 계신다면 옥경님, 진성님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라고 전하고 싶네요. 들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화할 수도 있고 문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듣고 묻고 할 수 있는 게 참 따뜻하고 감동으로 다가오잖아요. 우리 꾸몸님 꼬꼬마 어린이 때부터 이렇게 멋진 사회초년생으로 자랄 때까지 꾸몸 잊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든 놀러오세요. 늘 응원하고 있을게요. 5917번으로는 한 달 전에 부서 옮기고 일찍 출근하고 야근해서 진짜로 고생 많았거든요. 드디어 안정을 찾고 오랜만에 맞는 주말. 꿈은 듣고 있는데 윤희 씨 음성이 오늘따라 너무 듣기 좋네요. 아마 내 마음이 편안해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서를 가지고 듣느냐에 따라서 참 라디오라는 게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신청곡 한 곡 보내드릴게요. 0914번으로 정해 주셨네요. 이소은, 닮았잖아.

세상의 모든 책. 그리운 감기. 김종원. 청춘이라는 감기에 걸렸을 땐 몰랐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히 이 안에서 사는 줄로만 알았거든.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감기처럼 말이야. 나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나이를 먹었지. 아주 차근차근, 너무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말이야. 그리고 알게 되었지. 빨리 오르든 늦게 오르든 속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청춘처럼 말이야. 청춘이라는 감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후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지. 청춘에게 청춘마저 없었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날 수 있었을까? 가슴이 시릴 정도로 푸르고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청춘. 청춘이 있었기에 나는 청춘을 견딜 수 있었어. 많은 사람이 청춘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더라. 이제 내 아름다운 시절은 끝났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청춘 그 시절만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더라. 바람이 부는 높은 계단에 올라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는 지금도 그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아름답더라.

청춘은 참 이상한 시간입니다. 한가운데 있을 때 매일 흔들리고 불안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싶은데 뒤를 돌아보면 또 그 시절만큼 뜨겁고 푸르렀던 날도 드무니까요. 서툴고 또 자주 넘어졌지만 뭔가를 온 마음으로 좋아하고 쉽게 웃고

0: 울던 시절. 그래서 청춘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더 선명해지는 것도 같나요? 세상의 모든 책 김종원 작가의 에세이 그리운 감기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이어드린 곡 이상은이었습니다. 언젠가는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2AM 죽어도 못 보내, GOD의 거짓말, 5281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올해 첫 캠핑을 왔는데 이번엔 색다르게 중1 막내와 막내 친구들 두 명과 함께 넷이서 왔는데요. 오, 정말 색다른 조합인데요. 남자아이들이라 먹는 것도 생각보다 많이 먹고 챙길 일이 꽤 많네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문득 아내가 생각나요. 항상 이렇게 뒤에서 우리를 챙겨줬구나 하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9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버님이셨구나. 이렇게 사연만 봐도 멋진 아버지, 멋진 남편이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캠핑 오신 것만 해도 그렇고, 예, 아내의 고마움을 이렇게 느끼시고 표현해 주시고 한 것도 아이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이 노래는 5788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모르시나요? 다비치의 음성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보내드립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3: 유유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어,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권순관 투나잇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뉴바옴.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비 콜드웰의 What You Won't Do For Love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어느새 낮보다 밤이 더 좋아지는 계절이 됐네요. 해가 지고 나와서 걷고 계신 분들, 자전거 타면서 뛰면서 걷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의 이야기, 주말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미래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햇볕은
1: 알콩 간장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5: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3: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아니고 입학 지원에서 달라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플레이어 베이비 컴백, 블랙 아이드 피스,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함께한 Where is the love였습니다. 이번 여름도 너무 더울까 걱정입니다. 편하게 입던 반팔 옷이 안 보여서 내일 다시 찾아야겠어요. 항상 뭐가 필요할 때 찾으면 안 보여요. 2706번님.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항상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정작 필요할 때는 손에 닿질 않더라고요. 이제 정말 옷장도 여름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 옷장 정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네요. 샤니아 트웨인, You are still the one, 빅 마운틴, Baby, I love your way,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 세 곡 듣죠. When I first saw you.

첸의 최고의 행운 찬열 펀치의 Stay With Me, 백예린의 야간 비행이었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꿈꾸는 먼지님, 시작하는 밤 지금 들어온 게 아니라 아직 못 나간 건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도 될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이제부터 좋은 곡들 줄줄이 나올 거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어쩌다가 시작하는 밤까지 넘어오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금방 시계 보고 어머 이렇게 늦었네 하고 떠나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6867번님, 큰애 유학 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들으면서 울며 왔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나라 지키느라 군대 간다고 또 울었는데 곧 전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삶의 어딘가에서 함께한 음악들이 나와서 추억도 돋고 좋은 것 같아요. 잊고 지낸 시간들이 생각나고요. 추억 속의 음악들 또 보내주시면 이 시간 같이 듣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네요. 앤드류 버드의 시지피스, 빌리 조엘의 The Stranger 두 곡 듣죠.

핸들바드의 시지프스, 빌리 조엘, 더 스트레인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베니 골슨의 색소폰 연주, 킬러 조 준비했어요.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0: CBS FM
1: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3: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4: 판촉물
3: 고려기프트
4: 답례품
3: 고려기프트
4: 기념품
3: 판촉물을 고려하라
2: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 휴대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작하는 밤 2부 문을 여는 곡 고찬용의 거리 풍경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밤 풍경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이 밤 같이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어요.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싼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마더바이브 강희채가 함께한 히피의 아침이었습니다. 깊은 밤, 음악에 흐르는 우리들의 아지트,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저의 키우빌, 제드 알리샤 카라의 스테이, 체인스모커스 할시가 함께하는 클로저, 세 곡 함께할게요.

별 정희령의 기도,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였습니다. 그자님께서요, 함께합니다. 나미타조의 A Time to Love 신청해요 하셨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7260번님은 종종 청취하다가 이 시간에 처음 문자를 보내봅니다. 사라 브라이트만의 스카보로 페어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어요. 그럼요. 다미타주의 A Time to Love, 사라 브라이트만의 목소리로 스카보로 페어, 시셀의 Spread Your Wide Wings 세 곡 전해드립니다.

담이 타죠. A Time to Love, Sarah Brightman의 Scarborough Fair, Cecil의 Spread Your Wide Wings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아트 블레키 앤 재즈 메신저스의 모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낮엔 반팔 옷을 입어도 괜찮지만 해가 지면 얇은 겉옷을 걸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젠 정말 옷장 앞에서의 고민을 멈추고 트렌치코트와 자켓을 정리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고마웠어. 이번 계절도 잘 입었어. 이렇게 괜히 인사도 건네면서요. 계절 따라 정리해야 하는 옷들이 있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마음, 지나간 실수에 대한 미련, 더 잘했어야 했다는 자책, 이런 감정들 이제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세요. 빈자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우면 됩니다. 나를 웃게 만드는 작은 여유, 새로 시작하고 싶은 설렘 같은 걸 다시 꺼내세요. 잘 보내주고 다시 반갑게 꺼내면서 옷도 그렇고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게 가져보시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첫 곡은 차이콥스키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가운데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안탈도라티가 지휘하는 로열 콘서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요즘은 낮엔 반팔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아유 꽤 더워졌죠. 이젠 정말 트렌치코트나 두꺼운 자켓들은 정리해서 넣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괜히 옷을 개면서 이번 계절도 잘 입었다 하고 속으로 인사를 건네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하듯이 오래 붙잡고 있던 감정들도 가끔은 제자리를 찾아 정리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괜찮은 척 덮어뒀던 마음,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이나 자책 같은 것들 가볍게 정리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르톡의 Children at Play, 졸탄 코치 씨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은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은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피아니스트 김정은의 앨범 Remember Vienna와 함께하고 있죠. 오늘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584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저는 화초를 키우고 있어요. 겨울엔 추워서 베란다에 있는 화초들에게 좋은 음악 많이 못 들려줬어요. 미안. 이제는 베란다로 가는 문도 활짝 열어놓고 좋은 음악 많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아, 이 화초들이요? 진짜 음악 들으면 잘 자란대요. 겨울엔 조금 썰렁하고 이렇게지만 이제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또 따뜻한 햇살 받으면서 무럭무럭 잘 자랄 겁니다. 자, 이어진 곡은 조 시그로반의 노래로 빈센트 함께합니다.

빈센트 주식으로반의 노래였습니다. 4668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집 점심 메뉴는 순두부찌개입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를 넣으며 고추기름을 내는 손길이 음악의 리듬에 맞춰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순간 깨닫고는 피식 웃음이 지어집니다. 오늘도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제 뱃속에서 갑자기 꼬르륵. 순두부찌개 너무 맛있겠습니다.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조리를 하시면 얼마나 더 음식이 맛있겠어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답할 것이다. 어릴 적부터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 누군가 꿈을 이야기하고 낭만을 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을 먼저 계산했고 내 손에 쥐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따졌다.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가 고꾸라질 때의 그 참담함을 나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그래서 나는 늘 안전한 길을 택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였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차단하며 살았다. 남들이 보기엔 답답해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것이라 믿었고 실제로 나는 큰 실패 없이 무난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게 통제된 그 안전함 속에서 자꾸만 마음이 허전했다. 그럴 때면 주변에 있는 무모해 보이는 사람들, 앞뒤 재지 않고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게 됐다. 꿈을 위해 사표를 내거나 가진 돈을 다 털어 낯선 곳으로 떠나거나 상처받을 게 뻔한 사랑에 온몸을 던지는 사람들.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 뜨거움이 부러웠고 동시에 내 미지근함이 초라해 보였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품었던 현실적인 마음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나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앞으로도 나는 여전히 계산하고 따지는 사람으로 살겠지만 아주 조금의 틈은 열어두려 한다. 내 계획에 없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인상을 찌푸리며 거부하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여 보는 것. 평점도 안 보고 무작정 영화를 예매하고 난생 처음 듣는 주제의 강연장에 머뭇거리며 앉아보고 늘 먹던 커피 대신 생소한 차를 골라보는 일. 딱 그 정도의 변화면 충분하다. 내가 정해둔 답만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일 테니까. 현실적이라는 건 비겁한 게 아니라 내 한계를 아는 일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다만 그 그릇이 너무 작아지지 않도록 가끔은 담아본 적 없는 낯선 것들을 담아보며 그릇을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타고난 현실주의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변화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대로 삶을 견딘다. 누군가는 불처럼 타오르며 살고 누군가는 물처럼 흐르며 산다. 나는 물에 가까운 사람이니 억지로 불이 되려 하지 않고 고요히 흐르되 고이지 않으려 할 뿐이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서서 아주 가끔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일. 별을 딸 수는 없어도 별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이 아닐까?

아론 코플랜즈의 심플 기프트 보내드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콰르텟의 연주였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조성용의 책 우린 반드시 행복해진다 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그런 방식인지도 모르겠어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늘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단단하게만 살다 보면 마음이 조금 메말라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글처럼 중요한 건 무작정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틈 하나 열어두는 일 아닐까 싶어요. 뭐 늘 마시던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골라보고 익숙한 생각 밖으로 잠시 걸어나가 보는 것처럼요. 꼭 별을 손에 쥐지 못하더라도 별이 거기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한 그 마음, 그 문장이 마음에 들어오는데요. 그 정도의 균형이면 충분히 괜찮은 삶 아닐까 싶습니다. 자, 5441번님이 사연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혼자 생각합니다. 클래식 곡 몰라요. 그래서 하늘, 산, 바다, 물소리, 새소리 모든 것을 상상해 듣고 있습니다. 와, 너무너무 멋지신데요. 클래식 곡을 뭐 안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음악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들 떠올리면서 상상하고 가장 멋진 음악 감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5441번님. 자, 이어진 곡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트, 사랑의 슬픔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의 슬픔 하면 굉장히 슬픈 실연의 상처처럼 느껴지는데 리베슬라이트라는 말은 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고 그래서 또 살짝 쓸쓸해지기도 하는 그런 애절한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슬픔이에요. 너무 슬프진 않습니다. 나이젤 케네디의 바이올린과 존 르네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하죠.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리베슬라이드, 사랑의 슬픔 보내드렸습니다. 바이올린 나이젤 케네디, 그리고 피아노는 존 르네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아, Remember Vienna 소품집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모차르트의 환상곡 D단조 QL번호 397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이라고 하면 맑고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이 곡에는 조금 다른 얼굴의 모차르트가 담겨 있습니다. 즉흥 연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구조 안에서 밝음과 어둠, 그리고 불안과 위로가 짧은 순간마다 교차하죠. 특히 D단조는 모차르트가 자신의 가장 깊고 내밀한 감정을 드러낼 때 자주 사용했던 조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곡은 단순한 환상곡, 판타지라기보다 한 사람의 마음속 독백을 조용히 따라가는 음악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완벽하게 정리된 감정보다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순간의 숨결을 자연스럽게 담아내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차르트가 남긴 가장 시적이고도 고독한 순간 가운데 하나. 피아노 김정원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죠.

볼프강 아마데스 모차르트의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D단추 쾌일번호 397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단조와 장조, 뭐 작곡가마다 조금 더 선호하는 쪽이 있겠지만 모차르트는 확실히 장조를 훨씬 선호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들의 아마 한 90%가 장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단조는 아주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단조를 쓸 때는 더없이 슬프고 아름답게 썼어요. 이 환상곡 D단조도 참 흔치 않은 모차르트의 단조곡입니다. 2500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마음의 허기. 제가 요즘 그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걷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아침 산책 나가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마음의 허기. 그거는 음악으로 채워야죠. 음악 들으시면서 깊게 들여다보시고 내 마음을 더 많이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찾게 되실 거예요.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의 허기였는지. 자, 이어지는 곡은요. 존 로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듣겠습니다.

존 러터의 For the Beauty of the Earth,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어핑햄 스쿨 합창단의 노래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피아졸라의 Oblivion, 망각 보내드릴게요. 아, 일 가르델린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오블리비옹 망각 보내드렸습니다. 일일 가르델리노의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니콜로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3악장 론도 보내드립니다. 라 캄파넬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주연은 로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이곡 듣고 광고도 듣고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윤혜영 씨 조두남곡 선구자 대우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본 윌리엄스의 푸른 옷소매에 의한 환상곡, 아드리안 볼트가 주연을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박도리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매일 듣고 있지만 인사는 오랜만에 드리네요. 여전히 보이는 닉네임들에 혼자 반가워하고 있답니다. 하하,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오랜만이신데 혹시 닉네임을 바꾸셨나요? 저는 박도리라는 닉네임은 좀 생소한데요. 닉네임을 바꿔서 들어오셨다면 원래 닉네임은 무엇이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들리셨다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오랜만에 오지 마시고 자주자주 와주세요. 자, 이어지는 곡은 요한 슈트라우스의 플레더마우스 서곡, 박쥐 서곡 보내드립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바이안 국립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슈라우스 2세의 박쥐, 플레더마우스 가운데 서곡 보내드렸습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국립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다행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맞은 자유시간입니다. 햇빛에 빛나는 식물과 저만치 숲 풍경을 보며 차 한잔하는 이 시간이 어쩜 이렇게 안온할까요? 여유가 없어 못 듣던 라디오도 실컷 듣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가슴이 벅찬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클래식을 잘 몰라도 음악에 몸을 맡기고 선율을 따라가다 보면 은은한, 때론 격렬한 감동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30년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고 맞은 자유시간 어떤 느낌일까요? 안온하다고 표현하셨는데요. 그 안온함에 우리 아름다운 당신이가 또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습니다. 음악과 함께 더욱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진 곡은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팡틴의 노래 I Dreamed a Dream,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가운데 I Dream the Dream 보내드렸습니다. 수잔 보일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8579번님 사연입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여러 가지 농사를 지으시는데요. 요즘 한창 벼농사로 바쁠 시기인데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고 몸도 아프시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선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살아서 바로 찾아뵙지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한 하루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유 참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아마 부모님도 이해는 하실 텐데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그래도 좀 어려우셔도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래도 전달되실 테니까 통화하실 때 마음이라도 많이 전달해 주시면 그래도 나으실 거예요. 자, 이어지는 곡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비단조 도시번호 75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세페 시노폴리가 지휘하는 슈타츠 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비단조 도시번호 759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주세페 시너폴리가 지휘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슈베르트는 자신의 이 교향곡이 후대의 미완성 교향곡

곡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원히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겠죠. 완성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미완성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귀합니다. 발라드라는 닉네임 쓰시는 문사연인데요. 부천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60대입니다. 오랫동안 연습 공간 가는 길에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글 올립니다. 클래식을 더욱 빛나게 설명해 주시니 더욱 행복한 방송입니다. 응원 보내드립니다. 하셨어요. 이야, 발라드라는 닉네임 쓰시는데 음악을 연주하신다 하셨는데 어떤 음악, 어떤 악기일지 너무너무나 궁금해집니다. 60대라고 하셨는데 연습 공간 또 이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거 보니까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가 봐요. 저도 감사드리고 함께 응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진 곡은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 가운데 DS1의 진노의 날 함께 듣겠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입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미사 가운데 진노의 날 DS1회 보내드렸습니다.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코러스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C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 포코 아다지오 칸타빌레 보내드리겠습니다. 알반 벨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네, 알반 벨콰르트 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즐겁게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사연인데요. 정원님, 매일 듣는 애청자인데요. 글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딸이 아기를 출산해서 100일 지나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여기 살고 있어요. 우리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뉴질랜드에 딸이 사시는군요. 또 출산해서 손주도 보고 또 출산한 딸도 보고 하러 가신 것 같네요. 도윤이 바르고 착한 아이로 클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뉴질랜드에서 여유롭게 자라면은 바르고 착하게 자라지 않을까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손주 실컷 보고 오세요. 보고 오시면 또 얼마나 그리우시겠어요. 자, 이어지는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가곡 꿈을 꾼 후에 보내드릴게요.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드윈의 피아노 연주로 듣습니다.

0: 가브리엘 포레이 가곡 꿈을 꾼 후에 바리톤 제랄 수제의 노래와 달튼 볼튼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

오늘 마지막 곡은 러시아의 미녀 스탠카라친으로 준비했습니다. 앙드레 리유가 주연한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소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소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끝에 주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도 주님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듯 우리도 빛을 바라며 살게 하소서. 우리 입술에서 언제나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소서.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송가 80장입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박동현의 음성으로 영광스런 주를 보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주는 귀한 보배 기독남성 합창단의 곡이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김혜준의 찬양이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262장 찬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너희 죄 흉악하나 김정승의 찬양 그리고 주 음성 외에는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신혜숙님께서 주 품에를 평화나라의 곡으로 정해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문의 찬양으로 그 이름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함께합니다. 민호기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나의 생명 되신 주 온누리 워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비커버드의 곡이었습니다. 주일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그 자비하신 주님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으로 이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크룩스의 찬양까지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 함께합니다. 먼저 유리정우님께서 청하신 손영진의 광야를 지날 때, 이어서 김인식의 찬양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인간이 창조주를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알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과 여기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송가 63장이었습니다. 아이노삽 장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주 하나님의 사랑은 정영자의 음성으로 듣고요. 거룩한 주의 날 찬송가 45장을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었잖아요. 요요맘님 남편께서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데뷔하셨나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남편 러닝하는 데 따라 나와 경안천 생태공원 걸으며 듣고 있어요. 주일 예배 가기 전. 오늘 남편이 사랑반 교사로 처음 도전하는데 잘 할 수 있다고 응원해 주세요 하시면서 저장미꽃 위에 이슬을 신청하셨는데요. 이 문자가 지난 주일에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주일에 녹음 방송이어서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까지 기다렸습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보내드릴게요. 우리 사랑반 교사이신 남편분과 함께 들어주세요. 문은희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리치.
2: 신축도
5: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선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주일에 함께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왜 나는 거야?
1: 빗물로스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3: Hi everyone. 영어 강사 케일린입니다. 저는 하루에 딱 1분 냄새를 맡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아침엔 커피 향을 맡고 밖에 나가면 공기 냄새를 느껴보고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맡으면서 먼저 음미해봐요. 처음엔 별 의미 없을 줄 알았는데 그 1분 때문에 하루가 더 또렷하게 기억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맡았던 냄새가 그날 있었던 일들이랑 같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분되는 느낌이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1분이 제 하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2: 별이 다섯 개
0: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하지만 그거는 북쪽으로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려줄 뿐이죠. 어느 쪽으로 걸어갈지 결정하는 건 결국 나의 몫입니다.

여러 번 흔들리고 갈팡질팡 헤매게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마음의 길을 다시 바르게 돌려놓는 거. 오늘도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죠.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Good Music Station CBS FM

주일 아침 반갑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평일에는 출근해서 6시 30분까지만 항상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와, 축복이 할배님. 오늘은 끝까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고요. 그래도 얼른 성함을 불러드리고 싶었습니다. 축복이 할배님, 아마 손주 이름 혹은 태명이 축복이인가 봐요.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월 17일 주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 곡 소개.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Abide with me.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였습니다. 밝기 환합니다. 오전 10시라고 해도 믿겠어요. 아니, 해가 이렇게 길다니 벌써 하지가 가까이 왔나 하고 달력을 보니까 아직 하지까지 한 달도 더 남았는데도 해가 이리 기네요. 낮에는 한여름이죠.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여러분 산책하시기에 또 아침 운동하시기에 이른 예배 가시기에 딱 좋은 주일 아침 날씨 공기 보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인데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My Jesus, I love thee.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안식일 경배의 하루입니다. 데니 부인님, 매일 아침 남편 픽업하면서 들어요. 요즘은 아카시아 찔레꽃이 만발해 창문 열고 달리면 와, 코로 향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곧 사라질 걸 생각하니까 벌써 아쉬워지네요. 뒷자리 1190 쓰십니다. 예, 그래도 꽃이 가도 새로운 계절에 또 다른 새로운 선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I surrender all, 내게 있는 모든 것을까지 들었습니다. 좀 전 사연 주신 그 축복이 할배님은 역시 맞네요. 그 손주 이름이 정승교, 예, 외손주인데 이 아이의 태명이 축복이였대요. 태안에 사는 청취자시군요. 퇴직 후 제 2의 인생을 삽니다. 인생도 신앙생활도 제 두 번째입니다. 직장생활 등 핑계대면서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다가 올해부터 집사람하고 손잡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안에서 참여하셨군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딱 이렇게 손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손주 중심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는 뭐 누구 엄마, 누구 아버지 이렇게 서로 부르고 불리시다가 손주가 태어나면서부터는 누구 할머니, 이제 누구 할아버지 이렇게 서로가 다 부르고 또 그 톡 프로필 사진들도 우리 조부모님들은 다 손주 아이들 사진으로 해놓으시죠. 홍광수님이신데 역시 우리 레인보우 닉네임도 손주와 관련된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오늘 차량 택배 회사 로고 도색하는데 잘 나왔으면 하네요. 귀여운 먹개비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음악의 역사에는 시대를 넘어 영감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계보가 있습니다. 어린 모차르트가 유럽 각지를 여행하던 시절 런던에서 한 음악가를 만납니다. 바로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막내 아들이자

당대 최고의 작곡가였던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였죠. 모차르트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본 그는 교향곡 작곡법을 가르치면서 아낌없는 격려를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31살의 모차르트 앞에 17살의 소년 베토벤이 나타납니다. 아직은 거칠고 투박한 연주였지만 그의 연주를 들은 모차르트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죠. 이 젊은이를 주목하라고, 곧 세상에 이름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요.

한때 스승의 사랑과 격려 속에서 자란 모차르트는 이제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그게 진정한 스승의 자격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혼자서는 꽃 피우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가르침이 있을 때 비로소 활짝 피어납니다. 그렇게 피어난 사람이 또 다시 누군가의 스승이 될 때 위대함은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역사가 되어 이어집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모차르트와 베토벤.

The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 그레이스 아이디의 박혜숙님, 오늘도 찬양 연습과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 예, 반갑습니다. 닉네임도 그레이스님이시네요. 오늘 주일 예배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고다르크님은 미국에서 레인보우로 듣고 계십니다. 미국은 지금 토요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찬양 함께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께도 작은 위로와 평안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신청하셨거든요. 스페인어로 크리스타 루이스가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고다르크님 계시는 미국으로 띄우죠.

윤재희님께서 얇은 이불도 꺼내고 선풍기도 꺼내고 찬물로 설거지해도 손이 시렵지 않아요. 여름 같아요 하시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봄이 언제 이렇게 다 지나갔나 싶게 이미 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주일 아침 I will follow him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5: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6: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5: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7: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폭풍이 올 때마다 배가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던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굵고 튼튼한 밧줄만 찾았지만 어느 날 한 선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배를 지키는 건 밧줄의 굵기가 아니라 어디에 묶여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보다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는 건 믿음과 사랑, 희망 같은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하루도 불안보다는 희망을, 조급함보다 평온함을 붙드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닻이 단단한 곳에 묶여있다면 어떤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0: 로드 스튜어트의 세일링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5월 17일 주일 아침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곁에 저축은행 기대하던 미래와 만나요.
3: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2: 내게

0: 이모 뉴먼
1: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0: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현대.

0: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서울사

시나이스턴의 모닝 트레인. 이 곡은 0747님께서 신청하셨고요. 깨소미님 청해주신 엘튼 존의 락앤맨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숙님도 지금 광주 가는 열차에서 듣고 있다 하셨는데 너무 좋네요. 역시 기차 여행의 필수 동반자 라디오입니다. 사실 비행기 여행만 불가능하고 기차 여행, 버스 여행, 자동차 여행의 필수 동반자 되겠습니다. 아, 사실은 뭐 집콕의 필수 동반자이기도 하죠, 라디오는. 저희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죠.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2328님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마우스 앤 맥닐, 헬로 에이 들으시고요. 만사 오케이.

5월은 5월인 것 같습니다. 다들 주변에 놀러 가신다는 분들이 많네요. 저처럼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잔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저만의 휴가를 보내는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집에서 봤던 영화 About Time 음악 한 곡 듣고 싶어요. 두 남녀가 결혼하는 장면. 신부가 빨간 옷 입고 들어오는 순간 카세트에서 이 노래가 나오는데 저도 왠지 설레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였습니다. 5502님의 신청곡 지미 폰타나 일몬도 들으셨고요. 이어서 3681님 신청하신 조쉬 그로반의 지라콘메 나와 함께 걸어요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8147님께서 제 둘째 아이가 오사카 소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인기가 현지 젊은이들에게 아주 높다고 합니다. 한국에 관한 모임인데 선착순 30명 모집이었대요. 근데 선착순에 못 들어온 일본인 대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감격스러워졌어요. K-POP, K-FOOD, K-CULTURE 화이팅!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아리가 한국에 관한 동아리라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에 들어오지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다고 하니까 진짜 이제 어디 가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청해 주신 노래 에드시런의 Shape of You도 전해드릴 거고요. 앞서서 크리스토퍼의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Bad.

에이브릴 라빈의 Imagine은 7072님, 케이시 머스그레이브스의 레인보우는 8585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 연골이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7: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1: 노무법인
10: 1544-7575.
12: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3: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2: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14: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누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해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15: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6: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7: 새벽밤 김치,
16: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18: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1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0: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1: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2: 하이퍼스.
23: 여기가 뉴욕입니까?
24: 이곳이 파리입니까?
2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5: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6: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5: 1등을 책임지는 1등
26: 하이엠솔루텍.
27: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8: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7가지 테마로 스포츠, 골프 레저관, 홈리빙, 명품 가구, 가전생활용품, 뷰티, 아이디어 제품, 핸드메이드 등 7가지 즐거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수원 컨벤션 수원 세븐테마 밀리언쇼.
29: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

0: 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좋은 세카다 If You Go 5802님 청해 주신 음악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0: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0: 그 여자라는 닉네임으로 저 어제 마이클 봤어요. 마이클 잭슨이 아버지한테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슈퍼스타로 탄생하는 과정이었는데 아 너무 안 됐기도 하고요. 그 천재성이 진짜 멋지기도 했습니다. 라고 주셨고요. 젤리용이라는 닉네임으로도 어제 극장에서 돌비 사운드로 보고 듣고 왔습니다. 저와 동갑내기 마이클. 이 영화도 정말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아, 영화 보고 오신 분들이 꽤 많으시고 영화 평들을 꼭 남겨주시고 그리고 신청곡도 청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거든요. 그 손명희 PD도 며칠 전에 보고 와서 정말 좋았다고 그리고 어린 시절의 마이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 아,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빨리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 저희가 오늘은 마이클의 어린 시절 잭슨5에서 그 목소리 아웹이 되어 들으면서 2부를 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6: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5: 메디힐 톤업 패드.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9: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8: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9: 왕타 칫솔!
8: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김연희님이세요. 지금 퇴근 중인 나의 남친. 남들 잠들어 있을 시간에 열심히 일하고 지금 피곤함을 견디면서 집으로 향하고 있을 그 사람에게 정말 고생 많았고 네가 얼마나 성실하고 멋진 사람인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가 밤을 지새우며 노력한 만큼 오늘 아침은 누구보다 평온하고 달콤한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을 주셨는데 이렇게 노력과 애씀을 알아주고 표현해주는 연희님이 계셔서 밤을 지새우는 일을 하고 좀 피곤하기는 해도 다시 회복할 힘을 받으실 것 같아요. 노래 두 곡도 함께 들었습니다. 수잔 보일의 I Dream the Dream 그리고 앞서서 Somewhere Out There 린다 론스테트 제임스 잉그램의 노래 0270님 청해 주셔서 보내드렸어요. 자,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됩니다. 0537님 청해 주신 플리드우드 맥의 Don't Stop 준비했고요. 1444님 신청곡 이어드립니다. Huey Lewis and the News, The Power of Love.

세브리나 카펜터 에스프레소 들으셨어요. 렌카의 Everything at Once 앞서서 보내드린 노래는 1405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저희 크루즈 승선권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부산에서 오사카 왕복하는 여행권입니다. 그대 아침을 함께 듣고 계신 두 분이 짝을 지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가족, 친구, 연인, 동료, 뭐 선후배 누구든 함께 가고 싶은 짝꿍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 두 분이 또 어떤 사이인지 어떻게 맺어진 인연인지 왜 두 분이 또 함께 가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저희도 궁금하고 그냥 가고 싶어요? 누구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세한 사연, 두 분이 함께 사연이 접수되어야 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죠. 크루즈라고 말머리 달아서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레인보우로 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사연 신청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블론디의 Heart of Glass 7745님 그리고 카일리 미노그의 The Locomotion 0908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셔도 매일 아침 7시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 아침

0: 에밀리아 존스의 음성으로 Both Sides Now 들으셨고요. Disturbed 버전으로 The Sound of Silence 1022님 청해 주신 노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AI도 생각지 못한 완전 새로운 치킨을 저 조정석이 소개합니다. 자담 부슐랭 치킨. 라면을 부셔 만든 바삭한 튀김옷과 촉촉한 닭다리 순살의 소울풀한 만남. 치킨이 라면을 부셨다. 자담 부슐랭 치킨.

0: TBS 일반 식품 광고.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건설 컨소시엄.
1: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2: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 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산타 에스메랄다 어나더 차차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선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0: 영양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